0: 슥슥 나게 무스코이더흡 무궁화 쏘지 낫소 약을 먹가에 세언제 아르마스토스 미순엘 마이토이더흡
1: 내운는 부부베이시 안먹은 스토스 내운는 하이구스 미다르 에스코스 브이쿠 내운는 비마자리아 뚜니트로스 세언제 아르마스토스 미스라마 뚜이슬로에 뚜